0: 그러면
1: I'm 10-12 one time, en route to 617 Libra.
0: 사수 가겠습니다.
2: Hey there, so leave the county.